0: 눈눈 나만 뜨는 중인가 룸. 아,
1: 눈 이거? 아, 나스 빠빠데 수저, 데스 룸어, 슬라머 그메니까.
0: 아기는 무슨 빠빠니모? 아, 아기는 미마케 두어?
1: 예, 속이 가요. 어, 누구니 빠부지 빠빠? 나스 손. 아, 둘, 슬라머. 우리 엄마 막일라나이 wala man ta magka-meet sa kumaigsoon. Pero giila ka gihapon na mo. Doon na may igsoon. Oo ba? Dali. Sulod din eh.

0: 오, 고마워.
1: 어, 시기 맞중다.
0: 어, 시기. 무릇 반응해. 수부 깡.
2: 누나미 맞중난. 군막 둘라가나 한가. 카이 디토 안 콘트라. 마이 뷰다 마이 달라다. 우사하이 마이 이링 이링. 옥사골 구힛 구힛. Con suerte, con capre, makabaton, kadayog, kabit.
0: Ikaw ni mo, pre, oy, paminawan ni ako.